0: given that it is only on the basis of a process or a continuum that one can conceive, have the concept of cognition or consciousness. Therefore, even the internal world of consciousness and cognition is also devoid of substantial reality. And furthermore, by extending this reasoning across categorically, both across the world of external world of matter and internal world of consciousness and cognition, the Madhyamakas argue that one will be able to undermine the basis for the arisals of attachment, both to the external world and at the same time to the internal world of experience as well.
1: 当我提到了确他们这顶住不动的下个当地都是这光明的站呢当其所有的能怎么的他们这老人家刚才这宽容的我有点呢被担保的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住
0: forms and events, all phenomena are devoid of a substantial existence, substantial reality, then this idea will have an impact upon your sort of emotional sort of engagement with the objects, thus will decrease the force of your attachment or aversion to the world.
1: 다데네 데 우머베다 기겐초모 에네 뱅고 바고 루루기 다 세지 투 기루 나로리아 에네 로베 산제장다 로베 랭데제다 에네 어 녀라 아리안 데와레 아리안 데와 산제장 에네 랭덴지 에네 쿠즈메기 다 기루 에네 다와 잡아 샹야다 로베 마당게바 에네 지샤게 신이 라서버 되네게다 가다 로베 루자 어제는 멍구지 다 이겨버래 루루 사이 토요체 다 드나로네 슝 쳔문 쟁에 다 안데디 가서 주산다 어 에네 그래서 로베 보고 여이나 젠다 가다 디나네다 다 되네게다 가서 우리 그게 사이 토베 멍구예베 나네 다 싸워시르게 마 고모 맞자이 루자네 네 로빈 산제 장기 사오시로 군데 봐 산제 장 코란 그 체네 마 다샤베 부드벌리드 자 딘제 다 부드벌리던 자샤베 디제라 로빈 랭댕기 에니 사오시로 군데 봐 에니 저시로 점인제 저시로 점에 마 자이 루자네 산제 장기 에니 마 사오시로 마 튼 자이 루자네 산제 장 랑마 숭셰베 에니 숭당 카셰리아 랭댕기다 견준나이 말에 랭댕이 견판 다 랭댕이 되게 견준나셔버 되려야 치수 반전 다외 야마치 가서래 심준나 러브 다 가서 나와 잡에 다 사실을 건데 뭐 특세 자니 유자네 산제장이 송셔버 되려야 러브 랭댕이 견판만 나는데 아니 견 죽민죽 가서래 그게 다 잡아서 다 네 잡아나 메카돌이야 아니 지 캬브라 쳐버지 가르 토양을 살아봐 이나 가서 우리 편에 지다 가다 치다 나게 쳐 가다 가인에 최전 줍지기 삼에 줍지 투나 다 메바지 세워 토양 그야 대야에네 산제장에 전에 다 시바텔이야 간다 지 타녀도 여랑세 다 예나 다 랑세이야나 다든세니 니구요아래 다든세니 미니버 되게 타녀도 랑세니 두메버디 땡겨요아래 사실은 인도산에 타녀도 랑세니 모조수구요아래 너는 가랑서로 강나와 내가 그 텐딘이 여버지 능기요아래디 이내 텐딘이 좀 매대버지 다 그 타셔버 텐딘이 좀요나 자유 인도산에 니구하지 말디 딱그 니야메도 낭산 대이마 침버를 제 친절을 아니 그 니야메대버지 차대기요아래 Lubin Ling Ding, Gombalia, Nansom Tim Massimba Paji, Jaya, Chi, Nansom Tim Massimba, Jasam Chigi, or that Tandam Gigi Gala, Pajan.